랑 부시지 않지. 아 왜 슈카 카우디가 아 왜 무지카나 부시지 않지. 아 왜 슈카 카우디가 아 왜 무지카나 부시지 않지. 아 왜 슈카 카우디가 아 왜